0: 여기는 이렇게 뱀뱀이 오나 beautiful 누구 다운이라고
1: 무슨 다운 오나 무슨 원스가 무시쩌는 아유
0: 아니 very cute 네, 드세요. 사루 사루.
2: 왜?
0: 아, 뭐? 아, 뭐? 아, 뭐지? 아, 나 동그라니까 오늘 우리 빠지 물을 같이 같이 씻.
2: 아, 뭐?
0: 네, 지금 꼬만 나가는데 다우라니 사드.
2: 네.
0: 네, 다우라니
3: 씻.
1: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
3: 무슨?
1: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
0: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 무슨?
1: 뭐 하시는 거야?
0: 아니 안 잤지 나 지금 나 불화했어. 잠깐만